0: 미쳤대 심해요 미쳤대 심해요
1: 심해요 오 예와
0: 영화상 모디바 모바보 마시아왕 마시아왕 미쳤대
2: 심해요 오 예와
0: 마시아왕 시즌 더블 지문 지문 비니 비니 아노트 비누샤다 비누샤다 오래 소카로 찍어라 오차거라 오차 눈눈 미쳤대 미쳤대